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이 재해 유형별로 5단계 경계 수준에 맞춰 정보를 재편하고 28일 오후부터 새로운 방재 기상정보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경보나 토사재해 경계정보 등 기상 관련 방재정보는 종류가 많은 데다 명칭에 통일성이 없어 재해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하천범람, 폭우로 인한 침수, 토사재해, 해수면 상승 등 네 가지 재해를 대상으로 경계 수준 숫자와 단계별 대응 명칭을 조합해 발표합니다. 특별경보와 경보 사이에 위험경보가 추가되며 5단계는 특별경보, 4단계는 위험경보, 3단계는 경보, 2단계는 주의보, 1단계는 조기 주의정보로 하고 예를 들어 하천범람 특별경보는 5단계 범람 특별경보로 발표됩니다. 범람에 관한 정보는 당분간 전국의 400여 개 홍수예보 하천으로 지정된 큰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 하천의 범람은 폭우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기상 상황이 악화돼 특별경보 발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발표 개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28일로 3개월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뒤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27일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서의 틀을 마련한 비공식 문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어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수를 1개월 이내에 전투 개시 전의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이란은 항로 관리와 선박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요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안에 위치한 오만과 조정하며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군 철수를 약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을 완전한 날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7일 강요 회의를 열어 이란은 합의 성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란과 오만이 통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누구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강요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다음 향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더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이 28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필리핀군 대변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필리핀의 도서 방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군에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스카버러 암초 등에서 자국의 존재를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양국이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등의 이전 작업을 개시한 데 대해 필리핀 군의 근대화를 가속시키고 도서 방어 능력 향상을 크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위 장비품의 이전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나 지역을 불안정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항하고 지역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자위대를 통한 일본 정부와 필리핀군의 연대는 보다 견고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인터뷰에 응해 이란 관계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연계해 나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NHK를 포함한 일부 외국 언론 등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한일 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합니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국경을 초월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는 바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AI와 바이오,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는 한일 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산업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량 보유한 국채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손실이 45조엔 규모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은 매입한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만큼 시가 평가가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도치기현 가미노카와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40대 용의자와 이미 체포한 부부 중 남편이 사건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하고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해 사건을 주도하고 그 후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것으로 보고 해외 당국과 공조해 행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が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

0: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1: おや、
2: 大丈夫？顔が赤いよ。
1: ハルさんの知恵袋。
3: 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대화의무대는하루상하우스의거실이었는데요이시간에는일본의주택에대해소개해드리죠장선생님일본의주택은방이어떤식으로되어있나요
4: 집에따라구조가다르지만요방은일본식방과서양식방이있습니다서양식방은플로링이라고하는마루나카펫을깐바닥에식탁과의자를놓고생활하는경우가많습니다한편일본식방에는다다미가깔려있는데요탁자를놓고방석에앉죠
3: 일본식방에서는다다미위에이불을깔고자죠
4: 네하지만지금은아파트가많아지고생활양식이바뀌어서요서양식방이늘어났습니다그런데전부서양식방으로하지않고일본식과절충한방식으로생활하는집도많아요
3: 네다다미위에서지내는건기분이좋을것같은데요
4: 그렇죠일본의주택에서는신발을현관에서벗고들어가고일본식방에서는슬리퍼를신지않죠다다미에서는좋은냄새가나서기분이편안해지는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3: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이 재해 유형별로 5단계 경계 수준에 맞춰 정보를 재편하고 28일 오후부터 새로운 방재 기상정보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경보나 토사재해 경계정보 등 기상 관련 방재정보는 종류가 많은 데다 명칭에 통일성이 없어 재해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하천범람, 폭우로 인한 침수, 토사재해, 해수면 상승 등 네 가지 재해를 대상으로 경계 수준 숫자와 단계별 대응 명칭을 조합해 발표합니다. 특별경보와 경보 사이에 위험경보가 추가되며 5단계는 특별경보, 4단계는 위험경보, 3단계는 경보, 2단계는 주의보, 1단계는 조기 주의정보로 하고 예를 들어 하천범람 특별경보는 5단계 범람 특별경보로 발표됩니다. 범람에 관한 정보는 당분간 전국의 400여 개 홍수예보 하천으로 지정된 큰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 하천의 범람은 폭우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기상 상황이 악화돼 특별경보 발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발표 개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28일로 3개월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뒤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27일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서의 틀을 마련한 비공식 문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어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수를

0: 1개월 이내 전투 개시 전의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이란은 항로 관리와 선박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요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안에 위치한 오만과 조정하며,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군 철수를 약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을 완전한 날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7일 강요 회의를 열어 이란은 합의 성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란과 오만이 통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강요 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다음 향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더 진전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이 28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필리핀군 대변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필리핀의 도서 방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군에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스카버러 암초 등에서 자국의 존재를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양국이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등의 이전 작업을 개시한 데 대해 필리핀군의 근대화를 가속시키고 도서 방어 능력 향상을 크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위 장비품의 이전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나 지역을 불안정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항하고 지역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자위대를 통한 일본 정부와 필리핀군의 연대는 보다 견고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인터뷰에 응해 이란 관계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연계해 나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NHK를 포함한 일부 외국 언론 등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한일 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정상들 간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지는 상대국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과 관광객의 왕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국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전시 중에 수몰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등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에 양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들며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국경을 초월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는 바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AI와 바이오,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는 한일 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산업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량 보유한 국채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손실이 45조 엔 규모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은 매입한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만큼 시가 평가가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도치기현 가미노카와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40대 용의자와 이미 체포한 부부 중 남편이 사건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하고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해 사건을 주도하고 그 후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것으로 보고 해외 당국과 공조해 행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유키가 미타이데스.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유키는
0: 눈.
6: 미타이데스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6: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6: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6: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に行きたい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大丈夫?
6: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6: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 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오야?
5: 大丈夫? 顔が 赤いよ?
2: 하루상의 지혜袋.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었어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

0: 일본 시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이 재해 유형별로 5단계 경계 수준에 맞춰 정보를 재편하고 28일 오후부터 새로운 방재 기상 정보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경보나 토사재해 경계 정보 등 기상 관련 방재 정보는 종류가 많은 데다 명칭의 통일성이 없어 재해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하천 범람, 폭우로 인한 침수, 토사재해, 해수면 상승 등네 가지 재해를 대상으로 경계 수준 숫자와 단계별 대응 명칭을 조합해 발표합니다. 특별경보와 경보 사이에 위험경보가 추가되며 5단계는 특별경보, 4단계는 위험경보, 3단계는 경보, 2단계는 주의보, 1단계는 조기 주의정보로 하고 예를 들어 하천 범람 특별경보는 5단계 범람 특별경보로 발표됩니다. 범람에 관한 정보는 당분간 전국에 400여 개 홍수예보 하천으로 지정된 큰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 하천의 범람은 폭우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기상 상황이 악화돼 특별 경보 발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발표 개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28일로 3개월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뒤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27일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서의 틀을 마련한 비공식 문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어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수를 1개월 이내에 전투 개시 전의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이란은 항로 관리와 선박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요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안에 위치한 오만과 조정하며,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군 철수를 약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을 완전한 날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7일 강요 회의를 열어 이란은 합의 성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란과 오만이 통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강요 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다음 향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더 진전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이 28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필리핀군 대변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필리핀의 도서 방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군에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스카버러 암초 등에서 자국의 존재를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양국이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등의 이전

0: 작업을 개시한 데 대해 필리핀군의 근대화를 가속시키고 도서 방어 능력 향상을 크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위 장비품의 이전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나 지역을 불안정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항하고 지역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자위대를 통한 일본 정부와 필리핀군의 연대는 보다 견고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인터뷰에 응해 이란 관계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연계해 나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NHK를 포함한 일부 외국 언론 등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한일 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정상들 간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지는 상대국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과 관광객의 왕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국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등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에 양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들며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국경을 초월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는 바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AI와 바이오,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는 한일 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산업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량 보유한 국채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손실이 45조엔 규모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은 매입한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만큼 시가 평가가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도치기현 가미노카와 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40대 용의자와 이미 체포한 부부 중 남편이 사건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하고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해 사건을 주도하고 그 후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것으로 보고 해외 당국과 공조해 행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일본에 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일본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이 재해 유형별로 5단계 경계 수준에 맞춰 정보를 재편하고 28일 오후부터 새로운 방재 기상 정보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경보나 토사재해 경계 정보 등 기상 관련 방재 정보는 종류가 많은 데다 명칭의 통일성이 없어 재해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하천 범람, 폭우로 인한 침수, 토사재해, 해수면 상승 등네 가지 재해를 대상으로 경계 수준 숫자와 단계별 대응 명칭을 조합해 발표합니다. 특별경보와 경보 사이에 위험경보가 추가되며 5단계는 특별경보, 4단계는 위험경보, 3단계는 경보, 2단계는 주의보, 1단계는 조기 주의정보로 하고 예를 들어 하천 범람 특별경보는 5단계 범람 특별경보로 발표됩니다. 범람에 관한 정보는 당분간 전국에 400여 개 홍수예보 하천으로 지정된 큰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 하천의 범람은 폭우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기상 상황이 악화돼 특별 경보 발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발표 개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28일로 3개월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뒤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27일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서의 틀을 마련한 비공식 문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어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수를 1개월 이내에 전투 개시 전의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이란은 항로 관리와 선박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요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안에 위치한 오만과 조정하며,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군 철수를 약속하는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을 완전한 날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7일 강요 회의를 열어 이란은 합의 성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란과 오만이 통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강요 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다음 향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더 진전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이 28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필리핀군 대변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필리핀의 도서 방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군에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스카버러 암초 등에서 자국의 존재를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양국이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등의 이전

0: 작업을 개시한 데 대해 필리핀군의 근대화를 가속시키고 도서 방어 능력 향상을 크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위 장비품의 이전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나 지역을 불안정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항하고 지역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자위대를 통한 일본 정부와 필리핀군의 연대는 보다 견고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인터뷰에 응해 이란 관계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연계해 나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NHK를 포함한 일부 외국 언론 등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한일 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정상들 간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지는 상대국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과 관광객의 왕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국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등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에 양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들며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국경을 초월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는 바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AI와 바이오,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는 한일 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산업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량 보유한 국채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손실이 45조엔 규모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은 매입한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만큼 시가 평가가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도치기현 가미노카와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40대 용의자와 이미 체포한 부부 중 남편이 사건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하고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해 사건을 주도하고 그 후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것으로 보고 해외 당국과 공조해 행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의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 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이 재해 유형별로 5단계 경계 수준에 맞춰 정보를 재편하고 28일 오후부터 새로운 방재 기상 정보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경보나 토사재해 경계 정보 등 기상 관련 방재 정보는 종류가 많은 데다 명칭의 통일성이 없어 재해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하천 범람, 폭우로 인한 침수, 토사재해, 해수면 상승 등 네 가지 재해를 대상으로 경계 수준 숫자와 단계별 대응 명칭을 조합해 발표합니다. 특별경보와 경보 사이에 위험경보가 추가되며 5단계는 특별경보, 4단계는 위험경보, 3단계는 경보, 2단계는 주의보, 1단계는 조기 주의정보로 하고 예를 들어 하천 범람 특별경보는 5단계 범람 특별경보로 발표됩니다. 범람에 관한 정보는 당분간 전국의 400여 개 홍수예보 하천으로 지정된 큰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 하천의 범람은 폭우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기상 상황이 악화돼 특별경보 발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발표 개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28일로 3개월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뒤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27일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서의 틀을 마련한 비공식 문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어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수를 1개월 이내에 전투 개시 전의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이란은 항로 관리와 선박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요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안에 위치한 오만과 조정하며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군 철수를 약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을 완전한 날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7일 강요 회의를 열어 이란은 합의 성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란과 오만이 통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누구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강요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다음 향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더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이 28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필리핀군 대변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필리핀의 도서 방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군에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스카버러 암초 등에서 자국의 존재를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양국이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등의 이전 작업을 개시한 데 대해 필리핀 군의 근대화를 가속시키고 도서 방어 능력 향상을 크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위 장비품의 이전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나 지역을 불안정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항하고 지역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자위대를 통한

0: 일본 정부와 필리핀군의 연대는 보다 견고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인터뷰에 응해 이란 관계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연계해 나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NHK를 포함한 일부 외국 언론 등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한일 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정상들 간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지는 상대국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과 관광객의 왕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국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등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에 양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들며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국경을 초월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는 바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AI와 바이오,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는 한일 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산업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량 보유한 국채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손실이 45조 엔 규모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은 매입한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만큼 시가 평가가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도치기현 가미노카와 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40대 용의자와 이미 체포한 부부 중 남편이 사건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하고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해 사건을 주도하고 그 후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것으로 보고 해외 당국과 공조해 행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が食べたいです. 라멘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1: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1: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의 가요는?
1: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大丈夫?
3: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3: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5: はい!
4: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5: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4: 北海道? いいね!
5: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4: おや?
1: 大丈夫? 顔が赤いよ。
6: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6: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6: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이 재해 유형별로 5단계 경계 수준에 맞춰 정보를 재편하고 28일 오후부터 새로운 방재 기상 정보를 발표합니다.

0: 특별경보, 4단계는 위험경보, 3단계는 경보, 2단계는 주의보, 1단계는 조기 주의정보로 하고, 예를 들어 하천 범람 특별경보는 5단계 범람 특별경보로 발표됩니다. 범람에 관한 정보는 당분간 전국에 400여 개 홍수 예보 하천으로 지정된 큰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 하천의 범람은 폭우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기상 상황이 악화돼 특별경보 발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발표 개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28일로 3개월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뒤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27일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서의 틀을 마련한 비공식 문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어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수를 1개월 이내에 전투 개시 전의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이란은 항로 관리와 선박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요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안에 위치한 오만과 조정하며,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군 철수를 약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을 완전한 날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7일 강요 회의를 열어 이란은 합의 성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란과 오만이 통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강요 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다음 향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더 진전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이 28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필리핀군 대변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필리핀의 도서 방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군에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스카버러 암초 등에서 자국의 존재를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양국이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등의 이전 작업을 개시한 데 대해 필리핀군의 근대화를 가속시키고 도서 방어 능력 향상을 크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위 장비품의 이전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나 지역을 불안정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항하고 지역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자위대를 통한 일본 정부와 필리핀군의 연대는 보다 견고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인터뷰에 응해 이란 관계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연계해 나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5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NHK를 포함한 일부 외국 언론 등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한일 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정상들 간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지는 상대국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과 관광객의 왕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국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등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에 양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들며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국경을 초월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는 바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AI와 바이오,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는 한일 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산업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량 보유한 국채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손실이 45조 엔 규모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은 매입한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만큼 시가 평가가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도치기현 가미노카와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40대 용의자와 이미 체포한 부부 중 남편이 사건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하고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해 사건을 주도하고 그 후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것으로 보고 해외 당국과 공조해 행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1: 잘하셨어요?
0: 일본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 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의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이 재해 유형별로 5단계 경계 수준에 맞춰 정보를 재편하고 28일 오후부터 새로운 방재 기상 정보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경보나 토사재해 경계 정보 등 기상 관련 방재 정보는 종류가 많은 데다 명칭의 통일성이 없어 재해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하천 범람, 폭우로 인한 침수, 토사재해, 해수면 상승 등네 가지 재해를 대상으로 경계 수준 숫자와 단계별 대응 명칭을 조합해 발표합니다. 특별경보와 경보 사이에 위험경보가 추가되며, 5단계는

0: 특별경보, 4단계는 위험경보, 3단계는 경보, 2단계는 주의보, 1단계는 조기 주의정보로 하고, 예를 들어 하천 범람 특별경보는 5단계 범람 특별경보로 발표됩니다. 범람에 관한 정보는 당분간 전국에 400여 개 홍수 예보 하천으로 지정된 큰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 하천의 범람은 폭우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기상 상황이 악화돼 특별경보 발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발표 개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28일로 3개월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뒤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27일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서의 틀을 마련한 비공식 문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어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수를 1개월 이내에 전투 개시 전의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이란은 항로 관리와 선박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요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안에 위치한 오만과 조정하며,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군 철수를 약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을 완전한 날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7일 강요 회의를 열어 이란은 합의 성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란과 오만이 통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강요 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다음 향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더 진전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이 28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필리핀군 대변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필리핀의 도서 방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군에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스카버러 암초 등에서 자국의 존재를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양국이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등의 이전 작업을 개시한 데 대해 필리핀 군의 근대화를 가속시키고 도서 방어 능력 향상을 크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위 장비품의 이전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나 지역을 불안정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항하고 지역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자위대를 통한 일본 정부와 필리핀군의 연대는 보다 견고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인터뷰에 응해 이란 관계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연계해 나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NHK를 포함한 일부 외국 언론 등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한일 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정상들 간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지는 상대국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과 관광객의 왕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국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등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에 양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들며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국경을 초월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는 바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AI와 바이오,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는 한일 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산업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량 보유한 국채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손실이 45조엔 규모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은 매입한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만큼 시가 평가가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도치기현 가미노카와 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40대 용의자와 이미 체포한 부부 중 남편이 사건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하고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해 사건을 주도하고 그 후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것으로 보고 해외 당국과 공조해 행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が食べたいです. 라멘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6: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6: 이키마스, 이키마스입니다.
0: 긴카쿠지에 가요는
6: 긴카쿠지니 이키마스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大丈夫?
6: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6: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오야?
5: 大丈夫? 顔が 赤いよ?
2: 하루상의 지혜袋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었어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が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입니다.
0: 긴카쿠지의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3: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に行きたい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오야?
4: 大丈夫? 顔が 赤いよ.
2: 하루상의 지혜袋.
1: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었어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이 재해 유형별로 5단계 경계 수준에 맞춰 정보를 재편하고 28일 오후부터 새로운 방재 기상 정보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경보나 토사재해 경계 정보 등 기상 관련 방재 정보는 종류가 많은 데다 명칭의 통일성이 없어 재해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하천 범람, 폭우로 인한 침수, 토사재해, 해수면 상승 등네 가지 재해를 대상으로 경계 수준 숫자와 단계별 대응 명칭을 조합해 발표합니다. 특별경보와 경보 사이에 위험경보가 추가되며 5단계는 특별경보, 4단계는 위험경보, 3단계는 경보, 2단계는 주의보, 1단계는 조기 주의정보로 하고 예를 들어 하천 범람 특별경보는 5단계 범람 특별경보로 발표됩니다. 범람에 관한 정보는 당분간 전국에 400여 개 홍수예보 하천으로 지정된 큰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 하천의 범람은 폭우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나 기상 상황이 악화돼 특별 경보 발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발표 개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28일로 3개월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뒤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27일,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서의 틀을

0: 를 마련한 비공식 문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어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수를 1개월 이내에 전투 개시 전의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이란은 항로 관리와 선박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요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안에 위치한 오만과 조정하며,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군 철수를 약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을 완전한 날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7일 강요 회의를 열어 이란은 합의 성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합의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란과 오만이 통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강요 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다음 향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더 진전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수상이 28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필리핀군 대변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필리핀의 도서 방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군에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스카버러 암초 등에서 자국의 존재를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양국이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등의 이전 작업을 개시한 데 대해 필리핀 군의 근대화를 가속시키고 도서 방어 능력 향상을 크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위 장비품의 이전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나 지역을 불안정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항하고 지역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자위대를 통한 일본 정부와 필리핀군의 연대는 보다 견고한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인터뷰에 응해 이란 관계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연계해 나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NHK를 포함한 일부 외국 언론 등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한일 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정상들 간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지는 상대국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과 관광객의 왕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국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등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에 양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들며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국경을 초월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의 문제는 바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AI와 바이오,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는 한일 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미래 지향

0: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량 보유한 국채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손실이 45조 엔 규모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은 매입한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만큼 시가 평가가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도치기현 가미노카와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40대 용의자와 이미 체포한 부부 중 남편이 사건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하고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계획을 권유해 사건을 주도하고 그 후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것으로 보고 해외 당국과 공조해 행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자리는 다다미가 깔려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었어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